번 리뷰 약속하지요. 나이 마이 제대로 못 나이 요즘 귀야 만나면 될정이야 나리한테 나리야 베니아 TV에 망해 삼다 엠슨 망을 남겨야 되겠지 고장 이건 뺀난 이건 뺀난